0: 우리 덕은 도혹 고린 센시가 스카마에리도 나가크 잔국나 고문을 우케츠스케르 손나가 히치부와 시니 히치부와 고문이 타에데모 그치 오와라나이 여스라오 사이다이겐이 리오스르 타메니 수조니 나나상 히치부다이니 오크르 노다 오레와 소노 나카가라 미스카라 에사오 에라비 완벽한 작품이 시작될 스몰이다.
1: 여로바센조ではベルビチンと呼ばれます。調量を調査すれば肉体と精神全部の痛みを取り上げ、まるで天国にいるような感覚を楽しめます。